0: 나가.
1: 아, 어, 뭐, 마요 게 미힐룸 낭바타. 가니하 가비가 보리쇼 가요이.
2: 나카톡 나서 대항 아쿵 기두연 두연 오 기파투토이.
1: 아, 뭐 봐?
2: 페르 지미. 꾸안 봐. 앙 아쿵 투토이 봐. 두나라 키쿠이 나반타이안 가 가마이 가 부군.
1: 운사? 오, 운야? 사킷?
2: 오, 디만 히누운. 페로 모락 졸린 앙 기다쿤쿤 아쿵 히누룬.